0: 아, 이거 손 드시.
1: 우시아니야.
2: 에, 아이 노즈야, 샤 사마나, 보시아 방게나, 시아 방구나, 시아. 세카나자. 야, 쇼 노, 아이 자, 샤 판다코. The shoot of the year, first music video shoot, because the shoot was a skit. Yeah, first music video of the year, it's a bangana.
0: What's up, gang? We out here in the middle of nowhere, shooting some stuff, charting up.
3: This is your Nigeria.
4: Yeah, it's true.